0: Friends Gossip.
1: Uy, 유지원 클래스몬 퍼스인 코스트 소주 뭐해 나 같은데?
0: 나다!
2: 핫 탐이 갓나 라키 선사 둘라요. 말라이 선사 데카나 아프는 라하르 불라요. 나 번에오 가힐레 나이 말라이 나가레오 가힐레.
3: 이스테이 발 프라티바 하루. 러 비다르티 바이 바이니 하루 성어 거리에코. 러 마일로 쿠라카니 하루. कार्यक्रम स्कूल कलेज मा मात्र रेडियो ढोरबाराही 103.8 मेगाहर्ज मा हरेक आइतबार र शनिबार साँझ 6 बजेको थाहा खबर पछि 7 बजेसम्म